0: 한번 싸우면 미쳐올 거베 레이마 미쳐올 거베 레이마 살게.
1: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사랑해 띠가 나해라 마티라 나를 마야루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사랑해 띠가 나해라 마티라 나를 마야루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사라게티가 나헤라마티라 나루마야루 사라사라 레우더리바테라 레우더리바테라 데르보마야 자운다라이카테라 나루마야루 콜라파리 모마야